0: 大哥，姑奶奶，楚玉和焦印过来了，你们赶快准备准备。
1: 隐蔽，走！
2: 哎，隐蔽。
3: 老四，大嫂呢？
4: 大嫂一个人去追罗六姑了。
3: 坏了，大嫂中了熊啸天和罗六姑的圈套。
5: 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

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何人？
那我先回了啊。